0: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공권력이 낭비돼서야 되나요?
1: 확실한 증거요? 누가 막은 건 아니고요.
2: 어머니 모시고 오세요. 그보다 명백한 증거 있어요?
3: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
4: 오지환 뒤에 쫓고 있습니다.
5: 아줌마 어디 계세요?
6: 할머니!
5: 아줌마 어디 계세요?
7: 그냥 옆에 있었어 하는 건데 어떡해.
8: 하나 말만 믿고 계속 가도 되겠어. 왜 이러세요?
9: 네가 나 찾아!